너를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코

0: 누가 마이너스 한 나라와 눈 콘다킨 이스카이냐?
1: 플러스 F 침코 니가 침구이?
0: 여 플러스 F 니금은 온 티서 당 왔나만 겐마?
1: 나마 시야마 진사는 아 찬이랑 고 차온 비엔코 블라갓 급바 망라갓 급바 아로 추옹 급바 비타민랑 동자온 만데니 잔치아니코 불그리았다 아로 비엔 비망 코바 높았다 우니금은 사 찬이랑 고 브리온 플러스 F 친 그낭 급바 코사 브리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 그낭 비엔 비망 코 망라갓 나 아로한 생발조개 라키나겠다 찬이 보스추랑 코 브리온 플러스 F 니친 그낭 급바 코사 브리보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 니겠다 우야띵아
2: Nasimang nga masing armara kandulni kita hanggang matang ha aro warangan bimang budi pa oba chasong deng tanga ha daasa nagtay nga aro normalan mechik masa yagi kita matang ha daojoljol nasimang nga minisya mara kandulni kita hanggang matang hudyan.